0: 들어 자니 아미 자나랑 소나랑
1: 아, 물론.
0: 달래 라마나멜 군다 손배. 아고. 다이소. 이라 라코 사람을 기 자네. 다코. 에제 라마나멜 군기. 다 순해져. 이번 순해져. 아르 발로 바로 나 바로 리케져. 라마나멜 발로.